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 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겨.

0: 느껴지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3: 새만금.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의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도품 33장 전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어를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홍산 박법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외심을 놓지 말자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후천개벽 대운이죠. 지금 우리가 후천개벽 5만 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대명천지 용화해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서로 존중하고 불공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도움을 받고 천지 운이 열려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 인간 존중의 시대인 것 동시에 천지 만물을 공개하고 섬기는 불공의 시대입니다. 후천 개벽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남을 잘 받들고 불공하느냐가 바로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엄불교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경외심과 동시에 모든 성현과 수도인들이 권장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큰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법 3장에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진만물 허공목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체에 직접 불공하여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랑을 장만할지니 하셔서 신앙하는 자세를 경외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품 33장에도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데 가장 필요한 법을 말해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이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간절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단품 25장에 대종사께서 꿈의 이인을 만나서 이인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환세를 당하여 범연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대들은 누구를 대하거나 공경심을 놓지 말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 회상에 발전하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독을 줄 능력도 있다는 것을 각성해서 상불경의 정신으로 모든 경계를 처리하라. 이게 정전 대종경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승여론에도 보면 이제 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근단품 3장에도 동지간에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애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즐거움을 변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인공품 24장에 그 진급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급계에 있는 사람은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전 대종에서 이제 많이 뵐 수가 있습니다. 후천 개벽의 천지공사를 맡으신 강증산 어른의 말을 빌리자 보면은 경외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강증산 선생께서는 덕을 잘 닦고 사람을 대우하는 데서 길성, 길 한 별이 비친다. 지금은 해원 시대라. 해원이라는 것은 원망이나 이런 원수를 푸르는 시대란 말이죠.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이 기운이 돈다. 천인을 우대하여 속히 좋은 시대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증상 선생님께서도 천한 사람의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시속에 남조선이라 하니 남을 좋은 일을 다 하고 남은 것만 찾아도 우리 일은 이루어진다. 또 나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눕혀서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복이 되는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사람은 하등 사람이라 신명일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또 대의는 활인지기 나무 기운을 살리는 마음이죠. 가지야 한다. 남을 해하는 마음은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보답이 사람은 보답보다 못하다. 사람이 응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었고 천도교에서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죠. 또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라. 그리고 아이가 운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운다 하셨고 또 며느리가 쌀을 신는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쌀을 신는다고 하라 이런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부공과 사시부공을 밝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공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행위요 수행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대에 보은즉 불공이라 하여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진만물 허공법계와 드리는 진리불공인 동시에 나타난 사은과 천진만물 당체에 행하는 사실불공입니다. 경외심은 바로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의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의 척도요. 수행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은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 몸에 금은 몸에 좋은 덕행이 되듯이 수신뿐만 아니라 제국, 치과, 치국, 평차나 등의 모두가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도품 33장에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오면 아무리 친절한 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는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사람 사이에는 좋은 선연으로서 살갑고 다숩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식구처럼 또 화목하고 정답게 은혜롭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서로 틈새가 벌어지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유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품 33장에 보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그 성냥 한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하는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할 자리에 공경하지 못하면 흉이 되고 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다투다 보면 도리어 그로부터 배척과 등을 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작은 허물이 커져서 원망과 갈등과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 보답이 오지 않은 법입니다. 또한 남의 일에 큰 낭패가 아니면 항상 좋게 말하고 용납을 주로 하면서 내가 힘써 베풀도록 노력하면 원만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에 경외심을 갖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의 바탕은 경외심입니다. 불공을 잘해야만 만사 성공을 할 수가 있으며 사물을 대할 때 저놈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과 청정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온전한 것이 무지선이요 불공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불공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신앙과 수행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은혜가 샘솟는 것은 나의 마음에 경외심이라는 평상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마음을 지키고 몸을 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33장에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한 나를 좋게 여기고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경사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키고 도하는 방법입니다. 황소공 소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경하고 두 번째 겸박하고 세 번째 겸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내면에는 겸손한 하심과 신뢰하는 믿음과 겸박 성실함이 함께 있습니다.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나를 지키고 두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남을 공경하고 조심하여야 남도 나를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극진히 하는 만큼 나의 행동과 말도 함께 따라가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공경함을 받게 되면은 자신도 무언가 해주고 싶고 또 공경심이 일어납니다. 예화를 들자면은 정육점에 두 분 손님이 고기를 사면서 한 사람이 삼기라 고기 한 건 주라 하고 샀습니다. 같이 온 다른 손님은 김서방 고기 한 건 주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산 사람이 보니 뒷사람에게는 고기가 좀 더 간 것 같으니까 정육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고기를 많이 주는가 하고 묻자 주인은 아까 고기를 먼저 준 것은 상길이가 줬고 방금 고기를 준 것은 김서방이 준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서 말을 공손하고 또 내가 이 수그럽게 해서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하심함으로써 남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안으로 실력을 갖추면서 밖으로 겸손한 마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개교하지 않는 마음이고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상없는 마음이고 매사에 무념어도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종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서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남에게 믿음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건박질소입니다. 항상 이 검소하면서 근면성실해서 모든 것이 사치하거나 과하지 않고 상대에 벗어나지 않는 곧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자님의 모습을 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의 인격은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엄숙하시다. 또 유움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 편안하시다. 이게 공자님은 지극히 공손하신 분이다. 공손하시고 편안하신 분이다 하셨고 태계의 유향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벽에다가 이 글씨를 써서 놓고 이렇게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말라. 사무사.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마라. 공경심을 잊지 마라. 무불경. 공경심을 잃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무작위.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신기도. 이것을 항상 평생 좌우명으로 살았다 합니다. 경외심은 모든 교법의 종주와 통합니다. 이 경외심을 행하는 사람은 자연 만법을 실행하는 일이 됩니다. 시시품 47장에 보면은 김광선이 대종사님을 찬탄하는 그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 병용하신 포용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순일무사하신 공신과 시종 일관하신 성의와 청탁 포용하시는 대자 대비는 한 가지 이 회상과 제자들을 향한 대종사님의 착한 경외심이요 불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대종사님을 배울 때 이루의 사심 없이 오로지 신성을 다 바치고 이 공경을 다 하는 것은 대종사님에 대한 경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불공할 만한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독일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많은 법문을 말하자면 성경시입니다. 정성, 공경, 믿음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정성이 없이는 믿음과 공경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공경과 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경과 믿음 속에는 이제 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이 없는 공경심은 저는 껍데기 공경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경외심에는 모든 덕성이 함께 다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의 수시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폭발하거나 거친 말을 함부로 쓴다면 대중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극진히 모시고 남을 위해 주다가도 어느 때 어느 찰나에 무엇이 틀어져 잘못된 본심이 나오다 보면은 사람을 비방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나 동지 사이에 갈등이나 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수행인들의 마음장애를 보면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경심은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과 수행의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계에 경외심이 없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아 저것이 저 사람은 공부 한계가 아닌가. 아 공부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멀었고 아직은 엉터리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대한 경외심은 지공무사, 성공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불교 회상을 창립하여 어려운 그 참 궁핍한 속에서 교당과 기관을 세우는 이 선진을 보면은 참 이 공중을 향한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조선 독립을 싸우신 우리 열사라지, 또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테레사 수녀라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공중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 법을 위해 경외심으로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오로지 사심이 없이 정성을 다 바친 그런 경외심이랄지, 또 불교에 보면 구정선사의 소설 9번 그런 얘기랄지, 또 6.25 공자 제자들이 공자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혈성이랄지, 천도교 수훈 제자 최회월의 정성어리신 그 경외심을 가진 그 지극한 정성은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또 인과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자면은, 인과는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고 받고 갚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을 통해서 사시불공을 또 통해서 업력을 소멸하고 병을 고치거나 또 신통이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인과에 대해서는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강조한 이 글들은 우리 경전뿐만 아니라 타 경전과 많은 성인들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도편 1장에 보면은 애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다. 또 대승경기를 보면은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사신이 들어서 일을 망치고, 마음에 가벼운 마음 있으면 농신, 희롱하는 농신이 들어서 일을 희롱하고, 마음에 탐한 욕심이 있으면 적신, 이 도둑, 신이 들어와서 일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마음이만 있어도 이렇게 이제 이 신명이 와서 이제 일을 이제 더럽히고 망치고 이렇게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명식 보면은 만초선 겸수에게 넘치면은 손해를 보고 겸명하면은 이익을 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경에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전전긍긍 싸움에 임하듯이 해라, 엷은 사람을 밟듯이 해라, 기쁜 연못에 다다르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지 몽심제 그 연못에 보면은 전근리바이라고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전전긍긍 열이박박 줄임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듯이 해라, 사료를 받듯이 해라, 그렇게 이제 돌에다 새겨놓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은 안으로 겸하, 겸손을 하심하는 것이 공이며, 밖으로 예의를 잃지 아니함이 덕이다. 그래서 공덕업신을 찾는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두지 말고 항상 남을 잘 공경할지라. 마음이 경망하여 교만하면 공덕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경대전, 이제 천도교 경전이죠. 거기 보면 최순 선생의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공오심지 오매, 나의 마음이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공, 두려울 공자,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잠불리 모양, 모는 뭐냐면 사모할 때 못 자요. 앙자, 우르르 앙자요. 사모하고 우르하는 마음을 잠시도 늦추지 마라. 잠불리, 잠시도 늦추지 마라. 공경하고 우르는 마음, 이게 이제 사모하고 우르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무죄지 여죄, 죄가 없는 땅에서 죄가 있는 듯이 해라. 그래서 죄가 없지만 항상 죄가 있는 듯이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지공지부사, 염 지공지부사, 지공하는 마음으로 사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렵고 한자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핵심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표준 삼고 또 신앙하는 불공을 표준을 삼고 함께 다 같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0: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5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1: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3: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4: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

0: 해정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림교당 초대 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속도를 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0: pourtant j'ai essayé. Mais tu sais, l'amour est incontrôlable. Je sais que tu as tenté de raviver la flamme, mais rien n'a fait. Je ne t'aime plus. On était si bien ensemble, mais quelque chose a changé. Je ne sais pas si c'est le temps qui passe, ce foutu temps qui sépare les amants. Tu sais, je t'aime toujours, mon amour, mais ce n'est plus le même moment.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아.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N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만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1: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른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에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에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유,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트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9: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신곡 드러시.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 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 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기억하는 첫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지 너무나 궁금한 요즘. 결정, 참 이놈.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고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 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되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계절적으로 안개 발생이 많은데요. 안개는 대기 중 공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불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안개 등이 약간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시야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적인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중에서도 훨씬 위험한 경우가 부분적인 안개입니다. 산악지형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 구간구간에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안개를 만났을 때 놀라 급제동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를 멈출 때도 앞차와 뒷차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요. 이런 급작스런 운전이 필요 없도록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한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5: 새만금.
6: 주거부터 일자리,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모둥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렌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1.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구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버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도품 33장 전서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어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어를 삼을지어다. 표어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 성냥 한 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 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함이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지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승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 거센 이 세간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어를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홍산 박법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외심을 놓지 말자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후천개벽 대운이죠. 지금 우리가 후천개벽 5만 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대명천지 용화해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서로 존중하고 불공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도움을 받고 천지 운이 열려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 인간 존중의 시대인과 동시에 천지 만물을 공개하고 섬기는 불공의 시대입니다. 후천 개벽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남을 잘 받들고 불공하느냐가 바로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엄불교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경외심과 동시에 모든 성향과 수도인들이 권장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큰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법 3장에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진만물 허공목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체에 직접 불공하여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랑을 장만할지니 하셔서 신앙하는 자세를 경외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도품 33장에도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데 가장 필요한 법을 말해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이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간절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단품 25장에 대종사께서 꿈의 이인을 만나서 이인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환세를 당하여 범연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대들은 누구를 대하거나 공경심을 놓지 말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이 회상에 발전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해독을 줄 능력도 있다는 것을 각성해서 상불경의 정신으로 모든 경계를 처리하라. 이게 정전 대중경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소승여론에도 보면 이제 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근단품 3장에도 동지간에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애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즐거움을 변하지 않으리라 하셨고 인공품 24장에 그 진급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급계에 있는 사람은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전 대종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 개벽의 천지공사를 맡으신 강증산 어른의 말을 빌리자 보면은 경외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강증산 선생께서는 덕을 잘 닦고 사람을 대우하는 데서 길성, 길 한 별이 비친다. 지금은 해원 시대라. 해원이라는 것은 원망이랄지 이런 원수를 푸는 시대란 말이죠.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이 기운이 돈다. 천인을 우대하여야 속히 좋은 시대가 일어나니라. 그래서 증상 선생님께서도 천한 사람의 경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시속에 남조성이라 하니 남을 좋은 일을 다 하고 남은 것만 찾아도 우리 일은 이루어진다. 또 나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눕혀서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복이 되는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사람은 하등 사람이라 신명일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또 대의는 활인지기 나무 기운을 살리는 마음이죠. 가지 않는다. 남을 해하는 마음은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보답이 사람은 보답보다 못하다. 사람이 응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었고 천도계에서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체이죠. 또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섬기라. 그리고 아이가 운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운다 하셨고 또 며느리가 쌀을 신는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쌀을 신는다고 하라 이런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부공과 사시불공을 이제 밝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공을 잘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행위요, 수행의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대에 보은주 불공이라 하여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진만물 허공법계와 드리는 진리불공이 동시에 나타난 사은과 천진만물 당체에 행하는 사실불공입니다. 경외심은 바로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의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의 척도요, 수행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몸에 걸면 몸에 좋은 덕행이 되듯이 수신뿐만 아니라 제국, 치과, 치국, 평차나 등의 모두가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도품 33장에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오면 아무리 친절한 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는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사람 사이에는 좋은 선연으로서 살갑고 다숩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식구처럼 또 화목하고 정답게 은혜롭게 살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지만은 서로 틈새가 벌어지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유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품 33장에 보면은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않냐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그 성냥 한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하는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할 자리에 공경하지 못하면 흉이 되고 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다투다 보면 도리어 그로부터 배척과 등을 지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 경외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작은 허물이 커져서 원망과 갈등과 원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게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 보답이 오지 않은 법입니다. 또한 남의 일에 큰 낭패가 아니면은 항상 좋게 말하고 용납을 주로 하면서 내가 힘써 베풀도록 노력하면은 원만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에 경외심을 갖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의 바탕은 경외심입니다. 예, 불공을 잘해야만 만사 성공을 할 수가 있으며 사물을 대할 때 저놈하신 부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과 청정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온전하는 것이 무지선이요 불공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불공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마음은 신앙과 수행의 효과를 얻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함께 은혜가 샘솟는 것은 나의 마음에 경외심이라는 평상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마음을 지키고 몸을 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문 33장에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두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표란 곧 경외심을 놓지 말라 함이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한 나를 좋게 여기고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경사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키고 두하는 방법입니다. 예, 황소공 소세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공경하고 두 번째 겸박하고 세 번째 겸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내면에는 겸손한 하심과 신뢰하는 믿음과 겸박 성실함이 함께 있습니다.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나를 지키고 두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남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남도 나를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극진히 하는 만큼 나의 행동과 말도 함께 따라가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공경함을 받게 되면은 자신도 뭔가 해주고 싶고 또 공경심이 일어납니다. 예화를 들자면은 정육점에 두 분 손님이 고기를 사면서 한 사람이 삼기라 고기 한 건 주라 하고 샀습니다. 같이 온 다른 손님은 김서방 고기 한 건 주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산 사람이 보니 뒷사람에게는 고기가 좀 더 간 것 같으니까 정육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고기를 많이 주는가 하고 묻자 주인은 아까 고기를 먼저 준 것은 상길이가 줬고 방금 고기를 준 것은 김서방이 준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둘째는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서 말을 공손하고 또 내가 이 수그럽게 해서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하심함으로써 남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남을 얻어오는 방법입니다. 안으로 실력을 갖추면서 밖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개교하지 않는 마음이고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상없는 마음이고 매사에 무념어도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종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에 관한 행동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해서 남에게 덕이 되도록 하고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남에게 믿음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건박질소입니다. 항상 이 검소하면서 근면성실해서 모든 것이 사치하거나 과하지 않고 상대에 벗어나지 않는 곧 자기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자님의 모습을 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님의 인격은 따뜻하고 온화하면서 엄숙하시다. 또 유움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 편안하시다. 이게 공자님은 지극히 공손하신 분이다. 공손하시고 편안하신 분이다 하셨고 태계의 유향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렇게 벽에다가 이 글씨를 써서 놓고 이렇게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말라. 사무사. 생각을 사특하게 하지 마라. 공경심을 잃지 마라. 무불경. 공경심을 잃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무작위.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신기도. 이것을 항상 평생 좌우명으로 살았다 합니다. 경외심은 모든 교법의 종주와 통호입니다. 이 경외심을 행하는 사람은 자연 만법을 실행하는 일이 됩니다. 시시품 47장에 보면은 김광선이 대종사님을 찬탄하는 그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 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순일무사하신 공신과 시종 일관하신 성의와 청탁 포용하시는 대자 대비는 한 가지 이 회상과 제자들을 향한 대종사님의 착한 경외심이요 불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대종사님을 배울 때 이루의 사심 없이 오로지 신성을 다 바치고 이 공경을 다 하는 것은 대종사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불공할 만한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독일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많은 법문을 말하자면 성경시입니다. 정성, 공경, 믿음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정성이 없이는 믿음과 공경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공경과 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경과 믿음 속에는 이제 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정성이 없는 공경심은 저는 껍데기 공경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경외심에는 모든 덕성이 함께 다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은 수시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폭발하거나 거친 말을 함부로 쓴다면 대중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극진히 모시고 남을 위해 주다가도 어느 때 어느 찰나에 무엇이 틀어져 잘못된 본심이 나오다 보면은 사람을 비방하고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일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가족, 친지나 동지 사이에 갈등이나 원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수행인들의 마음장애를 보면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경심은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 품격이요, 불공의 척도요, 애의의 척도요, 신앙과 수행의 척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계에 경외심이 없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아 저것이 저 사람은 공부 한계가 아닌가, 아 공부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멀었고 아직은 엉터리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대한 경외심은 지공무사, 성공 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불교 회상을 창립하여 어려운 그 참 궁핍한 속에서 교당과 기관을 세우는 이 선진을 보면은 참 이 공중을 향한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조선 독립을 싸우신 우리 열사라지, 또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테레사 수녀라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공중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경외심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 법을 위해 경외심으로서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오로지 사심이 없이 정성을 다 바친 그런 경외심이랄지, 또 불교에 보면 구정선사의 소설 9번 걸은 얘기랄지, 또 6.25 공자 제자들이 공자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혈성이랄지, 천도교 수은 제자 최회월의 정성어리신 그 경외심을 가진 그 지극한 정성은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또 인과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자면은, 인과는 네 가지에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달고 받고 갚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불공을 통해서 사시불공을 통해서 업력을 소멸하고 병을 고치거나 또 신통이 나타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인과에 대해서는 지극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강조한 이 글들은 우리 경전뿐만 아니라 타 경전과 많은 성인들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에도편 1장에 보면은 애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다. 또 대승경전을 보면은 삿된 마음을 가지면은 사신이 들어서 일을 망치고, 마음에 가벼운 마음 있으면 농신, 희롱하는 농신이 들어서 일을 희롱하고, 마음에 탐한 욕심이 있으면 적신, 이 도둑, 신이 들어와서 일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마음이만 있어도 이렇게 이제 이 신명이 와서 이제 일을 이제 더럽히고 망치고 이렇게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보는 명식 보면은 만초선 겸수에게 넘치면은 손해를 보고 겸명하면은 이익을 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경에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전전긍긍 싸움에 임하듯이 해라, 엷은 사람을 밟듯이 해라, 기쁜 연못에 다다르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지 몽심제 그 연못에 보면은 전근리바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전전긍긍 여리박박 줄임말입니다. 전쟁에 임하듯이 해라, 사료는 받듯이 해라, 그렇게 이제 돌에다 새겨놓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 단경에 보면은 안으로 겸하,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이 공이며 밖으로 예의를 잃지 아니함이 덕이다. 그래서 공덕법신을 찾는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두지 말고 항상 남을 잘 공경할지라. 마음이 경망하여 교만하면 공덕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경대전, 이제 천도교 경쟁이죠. 거기 보면 최순 선생의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공오심지 오매, 나의 마음이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공 두려울 공자 오매불망 두려워하라. 잠불리 모양, 모는 뭐냐면 사모할 때 못 자요. 앙자 우르르 앙자요. 사모하고 우르하는 마음을 잠시도 늦추지 마라. 잠불리 잠시도 늦추지 마라. 공경하고 우르는 마음, 이게 이제 사모하고 우르는 마음이죠. 세 번째는 무죄지 여죄, 죄가 없는 땅에서 죄가 있는 듯이 해라. 그래서 죄가 없지만 항상 죄가 있는 듯이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지공지 부사, 염 지공지 부사. 지공하는 마음으로 사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렵고 한자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핵심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표준 삼고 또 신앙하는 불공을 표준을 삼고 함께 다 같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이제 본격적인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관광여행은 산과 계곡을 찾아 국도나 지방도로 운행이 많아서 최행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많습니다. 또 지방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느리게 운행되는 화물차나 농기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추수를 위해서 이동이 많은 농기계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고 매연까지 뿜어댑니다. 이런 차를 빨리 따돌리기 위해 성급한 앞지르기를 하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치를 보느라 한눈을 팔거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되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유,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K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광주 원음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할 때 앞에 두곤 하는 모래시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미 아래로 떨어져 내린 모래는 과거고, 아직 위에 남아있는 모래는 미래지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잘록한 유리 병목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래 하나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순식간에 지나갈 뿐이고요. 흘러가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은 모두 유리병 너머의 모래알일 뿐입니다. 시간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모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0장입니다. 학인이 사례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 출신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저의 소견으로는 신성한 도량 생활에는 맞지 않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에 따라 내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니라.

앞으로의 세상과 미래의 교화를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여러 방법 강구해야 할 겁니다. 아직도 멀고 요원해 보이는 일들도 스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궁리하신 듯하니 우리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악장에 가려져서 잘 듣게 되지 않는 곡이죠. 로드리고의 아랑페스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페페 로메로의 기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마틴 아카데미 합주단의 협연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0: 원음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코끝으로 공개를 들이신다는 것은 너무도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삶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오래 핀다고 하죠. 새로운 하루 감사 생활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원불교 전서 원불교 교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교리도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여 재불재성의 시민이여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인가 보응의 신앙문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요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보은즉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진공묘유의 수행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팔조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차선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아 봉공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므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가 수양 영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네, 원불교 정전 표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서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새 세상의 새 진리를 원불교 성가 123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1.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봉내정사로 오시는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다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부동하신 태도와 자비 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흐망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2. 대종사 하루는 실상사에 가시었더니 때 노승 두 사람이 한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고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한 노승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곧 나의 말을 믿고 바로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이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하기를

정녕 참선을 아니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인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일까 하노라. 노승들이 고쳐 앉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나이다 하니라. 3.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아니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밀히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사례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에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훈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4. 원기 9년에 익산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항상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도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품을 손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해줌이 되나니 주의할 바이니라 하시고, 친히 자물쇠까지 챙겨주셨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미처 모든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함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어제 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큰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크게 주의를 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1장에서 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선생을 대접한 학비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교목 세신이라는 말이 있나니 세신이란 곧 대대로 나라를 받들어 나라와 가문이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중한 신하를 이름이라. 우리는 또한 이 회상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동지가 곧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이 회상과 이 교법을 위하여는 신라의 이차돈같이 삼세를 통하여 고락과 근심을 함께하며 이 법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이 법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으로 알고 생명도 바칠 만한 혈심 인물이 다름 아닌 이 회상의 세신이니라. 옛날 백제는 처음에는 열 사람의 세신이 있어 십제라 이름하였다가 후일 100명의 세신이 있게 되어 백제라 이름하였다 하나니 우리도 천인이면 천인, 만인이면 만인이 다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하여 천하의 권리로도 흔들지 못하고 금은과 보패로도 달래지 못할 참다운 전무 출신이 많이 나면 날수록 우리 회상은 영원히 흥왕하고 시방에 빛나리라. 8.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종이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니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될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할 것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도량에 산다 하여 다 도인이며 출가를 하였다 하여 다 참다운 전무 출신이리요. 우리가 대종사와 선진들의 빚땀으로 이루신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로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영산에서 수출 팔고 삼동에 언을 막던 일, 변산에 내왕하시면서 강밥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돗자리 행상으로 노자를 장만하던 일, 익산 총부 건설 당시에 농사짓고 엿을 곱던 일 등 이 회상의 창립사를 생각한다면 흙 한 줌 기둥 하나가 다 대종사와 선진들의 핏땀의 결정체라. 언제나 검소하고 낭비하지 말며 소로서 대를 이루신 근실한 창립정신을 대대로 잊지 말고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10.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어떤 보호집에서는 사당에 소금지게를 보관하여 그 조상이 소금장사로 살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자손 대대로 그 근검한 정신을 잊지 아니한다 하니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 회상도 대종사와 구인 선진들의 근검하신 혈승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나니 어떠한 곤근과 고난이라도 창립 초기에 가난하던 때를 추모하여 무난히 즐겁게 돌파하여야 영원히
이 회상이 발전하리라. 11. 말씀하시기를 공금은 곧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하라. 또는 불보살 성형 같은 큰 공인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생함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에는 천지 허공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학식이 적고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여 비록 하급의 직을 가지고 평생을 지내더라도 대중을 위하고 도를 위하여 낙도하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큰 도인이요 참 전무 출신이며 그 마음이 항상 처지에 안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과분한 대우나 바란다면 그는 참다운 전무 출신이 아니니라. 13.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스스로 발언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영생토록 몸바칠 각자의 성직이므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한 일도 아니요 또는 나에게 대우 없음을 성낼 일도 없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7장에서 1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성가 138장 나없음에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불보살의 생사에는 큰 차이가 있나니 중생은 진리를 모르고 삶으로 현실에만 쫓겨 좋은 의식주를 얻기 위한 희망과 재미로 살며 복과 죄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지 원인을 모르고 살며 나와 너의 국한과 한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며 죽을 때에도 무명의 업력에 끌려 착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으며 전도 몽상으로 헤매다 부자유와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게 되느니라. 그러나 불보살은 일심을 모으고 이론에 개합하는 재미로 살며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사리간에 걸림없이 아는 재미로 살며 아는 것을 실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재미로 살며 죄와 복이 다 자기가 짓고 받는 이치를 알고 살며 천하를 한 집안 삼고 육도 사생을 한 권속 삼아 무슨 방면으로든지 회복의 물로를 열어주고 진급은 시키되 강급이 되지 않게 하는 재미로 사느니라. 또한 죽을 때에도 지혜의 등불을 밝혀 청정 일념으로 길을 떠나며 정견을 얻어 헤매지 않고 바르게 떠나며 탐진치를 항복받아 시방 삼계를 자유로 가고 오느니라. 7. 대산종사 인과송을 지으시니 원인이 결과가 되니 주는 자가 받는 자로다.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선업으로 인연을 맺으라. 금생에 업력에 끌려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다시 돌아오고 금생에 업력을 굴리고 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생기지 아니하도다. 8. 대산종사 생사송을 지으시니 생사가 둘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감에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고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고로 남이 없도다.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니 해탈하여 영생을 준비하고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달게 받고 다시 갚지 아니하여 은혜를 심어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는 인연을 위해 천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오는 인연을 위해 태교에도 힘을 써야 하나니 항상 대인을 흠모하고 닮는 공부를 할 것이요 심고 생활로 진리의 정기를 받는 공부를 할 것이요 신용을 지키는 공부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에 취미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무력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무력에 가려 한 번 어두워지면 죽어갈 때 전도가 되어 우마 육축에 떨어지고 욕심이나 음욕에 빠지면 금사망보를 받게 되나니 지옥은 오히려 빠져나올 기회가 있으나 금사망보는 수천만 년을 갈 수도 있느니라. 사후의 천도를 위하여 주위 인연들이 간절히 심고를 올리고 축원하면 진급할 수 있으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평소에 자신이 수양을 많이 하여 스스로 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주는 묵묵히 아는 가운데 마음으로 통하며 한 생각 한 생각 잊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나니 영천영지 영보장생하여 천지인 삼재의 합이라며 만세 멸도 되더라도 독생 독존 독노한 자리에 살며 거래의 도를 깨쳐 만세의 무궁한 일원화를 비워서 걸음걸음이 크고 넓고 밝은 대성경 대현전을 이루자는 뜻이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 없이 재를 지내면 영가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나니 천도제를 지낼 때에는 영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자기가 지은 죄업을 소멸하려면 안으로 자성이 공한 자리를 깨달아 죄업을 진실로 참여하여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밖으로 무상보시를 통하여 복락을 많이 장만하고 꿈에라도 죄짓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천지기운이 돌아와 제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수행품 5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품 5장에서 지금 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예, 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일을 하고 살고 항상 이렇게 이제 하지 그냥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이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사는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정성을 들이갖고 하는 것과 정성 없이 그냥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 어떤 그 일과성 이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이제 하는 것과는 이제 이 질이 그 다른 것이죠.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그 지금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품 5장에서는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뭔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정성이 있고 없고, 유무죠. 그러니까요. 정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 그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그 이치를 지금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꼭 같이 한다 하더라도요, 뭔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면서 정성을 들이갖고 하는 일하고 정성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로 그냥 슬쩍 해버리는 거하고 그건 다르겠죠?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을 있고 없고 유무, 정성의 유무는 무엇에 관계되는가 하면은 그 일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 때는 정성이 있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성이 있어지는데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면은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 정상적인 그런 그 생활의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으시기를요, 의식에 대한 것을 예를 들으시죠. 의식. 의식이 우리에게 그 중요하다. 의는 뭡니까? 옷이죠. 식은 뭡니까? 먹는 것이죠. 하, 사람 옷 입고 사는 것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거 옷 이런 옷 입고 이거 지금 살잖아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제 이 옷을 입는데 이거 지금 한 게 땀이 나니까 이거 한 번씩 손질해야지 그냥 가면은 이거 이제 계속 냄새나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복잡하더라니까요. 아, 그런 거 하면요. 요새는 지금 세탁기를 제가 매일 돌립니다. 이제 급속으로. 왜냐하면 딱 이제 가서 걷고 오면은요. 온몸이 그냥 땀으로 다 범벅이 안 됩니까? 옷을 싹 다 바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갖다 세탁기 다 지금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세탁기 돌립니다. 아이고, 근데 사람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하대요. 혼자 사니까 그 다 이제 내가 하고 또 이제 또 세탁기 돌릴 때 또 넣을 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누를 거 누르야 되고, 아이고, 그 누르는 것도요. 이제 지금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안 그럽니까? 아,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꺼내갖고 또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면 또 요새 지금 딱 섭해가지고요.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공중 건물에 지금 사니까 바깥에다가도 할 수도 없고 또 비가 오니까 요즘 바깥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에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또 보니까 방에서요. 뭘 한 건 꼭 선풍기를 돌려야 돼요, 이제. 안 그렇겠습니까? 선풍기를 돌려야지 말하지.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의 자체도요. 그런가 하면 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식도 사실은요,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이요,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제 우리가 잘 챙겨서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식도요, 저는 또 이제 지금 체질식을 하니까 좀 먹을까, 먹을 것이 이제 다, 그러니까 안 먹을 것이 이제 택배로 많이 와요. 아, 또 이러면 택배 안 보낼라. 택배 안, 그게 이제 온단 말입니다. 오면은 또요. 또 이제 제가 못 먹으면은 또 이제 그것도 옆에 또 다 있는, 이제 하는 사람들께 다 그것도 성의를 생각해 다 이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식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와 이 의와 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의식을 우리가 말이죠. 잘 챙기는 이와 같은 그 이제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어서 의식을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들으시는 예가 뭔가 하면 병을 치료하는데 정석이 있다 없다. 병 치료하는 거요. 아, 그런 게. 이 지금 병을 치료하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요. 아, 요새 지금요. 의사들은요. 의사들은 봤다고 그러면은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앵간하면 다 치료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제가 이제 근래 지금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지난주에 막 그냥 뭐 부산을 제가요 처음으로 당일치기를 했네요. 당일치기를 했어요. 부산을요. 아침에 KTX 타고 내려가서 이제 볼일 이제 다 보고 두세 시간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타고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 오니까 8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부산 당일치기 지금 제가 평생 지금 처음입니다. 하루만 이제 당일치기를 지금 제가 부산을 지금 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이제 바빴는데 미주에 우리 선대가 있거든요. 선학대학이요. 그 선대에 한의사들이 온대요. 한의사들이요. 한의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요. 우리 지금 원불교학과가 하나 있고 또 이제 교무를 양성하는 코스가 있고 교무 양성하는 코스가 하나 있고 또 한의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7명이 지금 온답니다. 그건 이제 30분간 이제 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실은요, 의학도 말입니다. 한의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생성의학이에요. 한의는 어디 째내고 잘라내고 합니까? 한의는요, 주무르고 또 보양하고 뭐 이런 것이 한의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양의는 어쩝니까? 양의하고 한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 사람들 오면은요, 여러분들 선택 잘했다. 내가 그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맞죠? 그렇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의는요, 보양을 시켜가지고 이게 생성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양의는요, 소멸시켜내는 거예요. 파괴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당처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진리는 어떤가 하면요, 대생성을 시키는 것이 진리의 하는 일인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대소멸을 시킨다. 없앤다. 그러죠? 지금 말이죠. 생성됐죠? 하, 제 지금 마당 앞에요. 버섯이 이렇게 나요. 잔디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무님이 가면서 이게 뭐 버섯 이걸 왜 안 치우고 이렇게 놔두느냐고 근데 놔두라고 내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마당 앞에 버섯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맞죠?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약치고 하는데 버섯 나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버섯이 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연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도 전부 뭔가 하면 그것이요, 진리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니까요. 땅은요, 생성시켜내는 거요. 생성시키는
버섯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땅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죽은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요, 이게 뭔가면요, 우리가 공기 부처님 기후에 이거 말이죠, 불공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갑오 아닙니까? 그 이런 갑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진리적인 안목으로 해갖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치료로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병이 나의 생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정성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대종경 지금 이제 수행법 5장에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왜 이런 이제 예를 지금 들으시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공부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마음 공부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공부가,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공부에 뭔가면 정성을 들이겠죠. 아, 이 공부가 중요하구나 나한테.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가 나와 뭔 관계가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 공부에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돌아댕기면서요, 해차래요. 해차라고 댕기면서 말입니다. 마음 공부는 저리 가래요. 이런 현상들이요,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이 대종경 수행품 5장에서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라. 알고 나면은요, 그 마음 공부에 뭔가 하면요, 자연적으로 이 정성이 생기게 그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그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그 마음 공부에 이제 그 관계가 있고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스승이나 동지에게 공연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말해야 하나 어쩌면 교당 다니시면서요 교우님들 이게 자꾸 바뀌죠. 교우님들 안 바뀝니까? 뭐 바뀌면은요, 마음속은 다 느끼고 있죠. 아이고 참 이번 교무님 잘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고 이번 교무님 좀 그러네 이런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하면 이거 이제 저 교무님들이 안 좋아하겠네.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이죠, 원불교에 와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교무님이 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임한다 하더라도요, 그 교무님은 또 그 교무님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똑같겠습니까? 다 같겠습니까?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잣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지도자를 보지 말자 이 말이죠. 스승을 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뭔 잣대로 보는가 하면요, 아주 공정한 이와 같은 말이죠, 교단적 입장에서의 잣대로 우리는 말이죠,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공연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마음 공부에 진정으로 발심이 난 사람은 말이죠, 스승과 동지에게 공연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강조를 하고 이제 계십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죠. 곳곳엔 요란한 비 소식도 있다는데요. 이런 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정작 그 행복의 주인공들은 잘 모르실걸요. 이렇게 이미 갖고 나선 크게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이나 감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고 느긋하게 아침을 즐기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모두 그 행복의 순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10월 5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전해드렸어요. 아침부터 행복인 뭐 가득가득 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특가정 가족분들도 그런 아침 맞이하고 계신 거죠? 마침 월요일과 금요일에 아주 딱 맞춰서 휴일이 되는 바람에 너무나도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기분 그대로 끝까지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특가정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들,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마음껏 담아서 보내주세요. 2부 신청곡과 짜염 역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여러분 골라서 보내주세요.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남긴 문자는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파라나치리님께서 제법 쌀쌀하네요. 초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예요? 어제 낮에는 또 덥더니 하루 사이에도 기온 차이가 심하네요. 연아 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진짜 기온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기는 한 게 어제 한낮에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너무 으슬으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턱 끝까지 올리고 얼른 일어나서 선풍기를 끄고 그랬습니다. 이 일교차가 심한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신복수님도 연아씨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가족분들께서도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다들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건강을 또 염려해 주시고 너무 좋네요. 신복수님도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세요. 황치열, 백아연,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패닉 로신한테 두 곡 듣고 올게요.

황치열, 백아연,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패닉의 로신한테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4129님께서요. 주문할 땐 그렇게나 들뜨고 신나더니만 아직 뜯지도 않은 택배들을 보면서 연아 씨가 얘기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갖고 있는 거나 제대로 잘 써야겠어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아 이런 얘기에 공감하면 안 되는데 저 너무 공감되네요. 이게 뭐 물건을 살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빨리 좀 써보고 싶고 막 그걸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택배가 어제 오나 내일 오나 막 기다리다가 정작 도착하면 그 박스 뜯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샀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아 그러게요 사나이구님. 예, 문자를 보면서 저도 한번 또 반성해봅니다. 공호1호님, 연아님, 연휴라서 늦잠 좀 잘까 했는데요. 이런 날은 애들이 또 기가 막히게 일찍 일어나네요. 무슨 알람이 따로 있는 건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라고. 너무 신기하게 평일에는 늦잠을 자고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고 또 학교 가는 날은 늦잠을 자고 빨간 날은 일찍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르테미스의 블루 블러드 듣고 옵니다.

아르테미스의 블러블러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함께한 곡은 르세라핌 언포기븐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이에요. Fly to the Sky의 노래 준비했어요. 너를 너를 너를 띄워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브에는요. 우리 특가정 고객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생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외짜염 2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우리 가족분들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도 언제든지 저희에게 골라서 보내주세요. 늘 2부에는 신청호가 짜염 여러분을 위한 자리 준비해놓고 비워두고 있겠습니다. 대구의 김진홍님께서 상쾌하고 좋은 아침이에요. 신랑이랑 대구 앞사 놀러왔는데 공기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대구도 혹시 어제 비 내렸나요? 오늘 저희 동네는 어제 밤에 좀 비가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탁 출근길에 나오는데 와 공기가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날이 좀 차가워져서 좀 더 청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비가 내리고 나서 공기가 맑아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김진홍님 좋으시겠는데요? EXID Who's That Girl 2부 첫 곡입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신청곡 짜염 전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048 고객님께서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는 요즘이에요. 덩달아 노래도 그런 쪽으로 듣게 되는데 특가정 애청자분들하고도 함께 나누고 싶네요 라며 보내주신 휘성의 With Me, 임창정 그때 또다시,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48 고객님, 신청곡 맞죠?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뒷번호 5048님께서 요즘 왠지 이런 노래들이 당기신다며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휘성의 With Me, 임창정 그때 또다시,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5048님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여러분이랑 상식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지식을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오늘도 당첨의 행운까지 꽉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2부 끝곡은 스트레이키즈예요. 후디 시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거부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레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6: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5: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6: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5: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3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을 한번 쌓아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함께 해주시고요. 퀴즈의 정답들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볼까요? 핑클이에요. 영원한 사랑.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전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은요, 서기전 2333년 국조이신 단군왕검께서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걸 기리는 개천절이었는데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 토요일이었던 개천절 덕분에 쉬고 있는 아주 귀한 날이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인조인간, 2번 투명인간, 3번 홍익인간, 4번 아침형인간. 1번 인조인간, 2번 투명인간, 3번 홍익인간, 4번 아침형인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3일 개천절 덕분에 빨간 날로 쉬고 있죠. 지난 토요일 서기전 2333년 국조이신 단군왕검께서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걸 기리는 개천절이었는데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인조인간, 2번 투명인간, 3번 홍익인간, 4번 아침형인간. 1번 인조인간, 2번 투명인간, 3번 홍익인간, 4번 아침형인간.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4부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처지.

0: 입니다.
1: 예.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7: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8: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7: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홍제목 당신이 그대가 4부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은 서기전 2333년 국조의 신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걸 기리는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홍경민, 흔들리는 우정,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홍민정, 아마도 그건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정답은 바로 3번 홍익인간이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의 홍익인간은요, 우리 민족의 사상적 뿌리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서 언급한 기록이 있죠. 이 홍익인간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등하고 본질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 사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요즘 이 홍익인간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까요? 6823님, 3번 홍익인간 고2 때가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아무도 몰랐을 때 저 혼자 맞췄거든요. 0126님, 3번 홍익인간 오늘도 회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출근한 내 자신 화이팅! 0216님 화이팅입니다. 6993님 3번 홍익인간 이래서 사람은 기본적인 한문을 알아야 돼요 라고 하셨고요. 차민경님 3번 홍익인간 거창한 것보다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일상 속 홍익인간 아닐까 싶어요. 1186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홍익인간 오늘도 휘몰아 신랑이랑 같이 동네 공원과 뒷산 산책하면서 즐겁게 들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해주셨고요. 1731님 오늘 휴일인데 저는 일하는 중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국화가 너무 이뻐서 운전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정답은 홍익인간입니다. 휴일인데도 일하고 계신 모든 분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9603 뒷번호 쓰시는 분 3번 홍익인간 10월 3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벌써 29주년 신랑이 기억이 날까 싶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항상 결혼기념일은 제가 챙겨요. 30주년은 제발 달랐으면 해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30주년은 신랑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결혼기념일 조금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3868님 3번 홍익인간 토요일에 왕건 촬영장 다녀왔는데 문제가 나오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123아빠님 홍익인간 123이랑 같은 홍자를 쓰시오. 클홍 홍일 홍희 홍성 하하하 해주셨고요. 1717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정답 3번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말과 뜻을 배운 게 언제인지 국민학교 땐가 까마득한 오래전이네요.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기가 너무 이상해요. 원불교와 홍익인간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1987님 3번 홍익인간이라고 어제 배운 6살 딸 아기가 맞췄어요. 아침형 인간의 빵 터지는 우리 딸 크크크 해주셨고요. 8153님 정답 3번이요. 하하하하 갑자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가 생각나네요.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우울 용한 인물도 많아 보내주셨습니다. 1987님 8153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홍진경이에요. 안암동.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원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질병관리청은요, 독감의 이른 유행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했는데요. 75세 이상은 내일인 10월 6일, 70세에서 74세는 10월 12일, 그리고 65세 이상 69세 이하 어르신은 10월 15일 순으로 접종이 시작되고요.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내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70세 이상은 10월 12일, 65세 이상 69세 이하 어르신은 10월 15일 순으로 접종하시면 되고요.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12일부터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맞으시면 되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지코의 만화 영화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유조 허니허니 베이비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용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잘 쓰던 물건이 단종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품질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값을 더 치르더라도 사고 싶고 그렇죠. 제 기호나 취향이 남들과 좀 다른 건지 즐겨 쓰던 제품이 종종 잘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든 유행의 주기도 짧고요. 금방금방 모습을 바꾸는 게 많아서요. 지루하지 않은 건 좋은데 꾸준히 사랑받는 것은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상징적이고 고전적인 것들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재영,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